바가치, 참수리, 꾀꼬리, 불로병아리, 개똥지, 마귀, 기러기, 큰부리, 제비갈매기, 황울새, 홍방울새, 검은 사막땅, 새솔새, 사촌, 버들솔새, 검은머리, 부흥대새, 팔색조, 개두루미, 바위종다리, 삼계개리, 킥부엉이, 호사도요, 붉은머리, 오봉눈이, 불개참에, 검독